멋진 그렸어 치열하게 살았는지 모르지 뒤를 돌아보니 여기 우두커니 손이 나를 집어삼켜 버리는 저 서스퍼런 그림 여전히 더 파란색 물음표는 과연 불안인지 우린지 어쩜 정말 후회의 동물인지 아니면 외로움이 나은 알지 여전히 모르겠어 서스퍼런 블루 잠시 되지

좀 그랬어 치열하게 살았는지 모르지 뒤로 돌아보니 여기 우두커니 손이 나를 집어삼켜 버리는 죄 서스퍼른 그림 여전히 더 파랗지 물음표는 과연 불안인지 우린지 어쩜 정말 후회도 물인지 아니면 외로움이 나을지 여전히 모르겠어 서스퍼른 blue 잠시 되지 않길 바래 찾을 거야

뻔쯤 그랬어. 치열하게 살았는지 모르지. 뒤로 돌아보니 여기 우두커니 손이 나를 집어삼켜 버리는 저 서스퍼런 그림. 여전히 더 파란색 물음표는 과연 불안인지 우린지 어쩜 정말 후회도 물인지 아니면 외로움이 나을지 여전히 모르겠어. 서스퍼런 블루 잠시 되지.